0: 아, 저는 안녕하세요.
1: 야, 어디야, 어디야, 어디? 어디야, 도배야, 도배.
2: 제가 도배를 맺고 레프리지한 버튼을 해야 돼.
3: Restez branchés sur la voix de Loti.